0: 우리에서 만든 정의로운 난투강.
1: 난 기쁘야 하려면 사람 사는 사람 몸에나 려물라야 그때는 말할까 다 부투스.
2: 아프카 kesudahannya TM mempersembahkan Gema Malaysia. Tonton di YouTube My TM Group.